0: 제 사람 한번 다 밀리라.
1: 자란타.
0: 타면 그 타봐 수혜주.
1: 아이고 싸스토 내려간다.
0: 내면 좀 가세스토 내려간다.
1: 아 그럼 잘 지수고 우체 세양만 오면 내 지수고.
0: 응. 네. 아 그래서 수혜주는 뭐 재밌는 데 해비베 데이네.
1: 땡큐.
0: 땡큐 바바. 제사람 한번 다 밀리라.
2: DJ.
0: 이민하러.
2: 계속 무서워 내릴라 같아.
0: 국관 다른가 봐 같아.
2: 에이 같아나 나 개간사스 두구로 안사미나 뭔가 시콤비스 나 시콤검멜 마사오.
0: 에이
2: 아이엔 마트레인 DJ.
0: 계속 수는 세세가
2: 당기